0: 이런데 락해 그 흩뱅기 부대도 스타 락 세양죠
1: 응.
0: 락니 이렇게 엉해니해 이렇게 아싸기 비트 말로
1: 네.
0: 알아볼게 아피해 아푸해
1: 응.
0: 이렇게 너출랑 아소마르둘랑 라 앙지르피 아소 반불레
1: 응.
0: 아오살로모 아소
1: 네.
0: 피피나 이겐데
1: 네.
0: 앙게 라 앙지르피 아르로소 소마르 반게 필리 라 반게 필리 불란테 라 미탕 치켄 치르 부글레 라 아포앙지르피 반데 필리피 부시 부잔데 필리게테 필리소 부게 항해 보스 필리피 부세 항이라 라도 안라 나니 부게 아메탕 번째 다이 사부도 문게 난 코르시 베트 문나 아푸톰 깨버서 내 인행이 피했던 리포트 무슨 뿌지
1: 아이
0: 나쁜게 난 그게 하면 어딘가를 아테피 반난 거야
1: 나게
0: 세타
1: 빈소듬 라해
0: 아 빈소트
1: 빈소듬
0: 아테피 반난 거야
1: 아이
0: 나쁜게 아니 피 판 앙지르 피 판게 라게 난 거야 몽레 룰라
1: 아이
0: 나 세이 라다가 딤 이시가 식삭 오 딘글 풀론 논 카이 키미케 헤미시 오소 마르블 테난 무슨 제한
1: 달랑데마
0: 스테이시 아타낭 레로테 앙지르 피반다낭 리 체클레 반다 낭리
1: 낭디
0: 부지푸네
1: 아이 아이
0: 알라 체클레 부게 아 이클레한테 아
1: 아무
0: 봉 반세
1: 아이
0: 예쁠 아 체클레 나 콘돌랑 아 필리피 아페나나 반게 아 필리피 아페나나 반게 고선로 푸포 라케 푸세로이
1: 아이
0: 세타 고선로 푸로 부정 시지 파르주 파테르 토클로 풀테 라 아라 필리피 아페나나 반게 푸헤이로 나 아피소 옹 방게 푸사르
1: 어.
0: 푸사르 펜 푸에 프로 다케 또
1: 아이 아이 아이.
0: 나 투베낭 니 부스 장보 나 펜케도 툴라 아 옹사르 투몬텐 나리 니리 부스 장 앱보
1: 갈라.
0: 다다케
1: 아이 아이. 아코르피에 판.
0: 아 코르피 바나낭 부제 라 펜케라 다 카체론 이시알람 테둘랑 이누드 아햄 종세 알로소 방게 톰도 방게 톰다 할라케 레마 쿠르프렉 비사람 이노르티몬 피낭 하죠. 함세 햄레로 이노르 방게.
1: 아이.
0: 이노르 방 테론 햄레라. 이노르 방 인티 햄레라.
1: Right.
0: 비사람 나방 키비시. 나 테포부상 에포가.
1: 갈랑로.
0: 하람데 코르피스 나
1: 아이.
0: 한 에포 때. 테포부낭 라투만한 나 페나노 사 듀투만이나 테포블로 하고.
1: 아이, 알라톰 반게 낭풀로.
0: 나 풀. 테포투만 게나 풀. 세타 아페나네 익 판게 나고 하는 거. 알아 판게 아 다음 긴 시프템버 방게 장나 예론 게 제로나 로나 마케 아 티포 하이로레
1: 아이 아이
0: 티포 하이 아 티포 부 항로레
1: 아이 아이
0: 라 판게 할아 핀소 헤잔타 아키비 아피난 아클링 아피난 아키비 시 아피난 라툼 사이루 사이 카앙 봉타 사이 두 부게 할아 롱 피펜 한세게 사이 두 부지 항로레
1: 아이 아이
0: 아 틸라 툼 쿠르시 베르메 티네
1: 갈랑테마
0: 할아 툼게아 푸툼 고손 마 코르테즈 장나 엣포 라케 엔 펜론 부스 타메
1: 아이 아이 아이
0: 세타 인로 잉 티펜 인로 한 세종 세 아트라 한번 뺏어 엔 랍랍테 라툼 게 나니 부치 푸포
1: 아이
0: 사이 리부데 지 푸포
1: 아이
0: 세타 한 세벤 롱피 티소펜 봉 롱 봉 롱펜 게아맞 티몽 더 생나르 펜롱 파르 라툼 종세 돈벳 아르소 엔 풀테 라툼 사이 리부 지 한롱 리
1: 나중에 거때
0: 거르테 부 지 한네
1: 아이 아이
0: 라헬로
1: 아이
0: 가르 비아론 게
1: 양띠 알루소다 거때 때뻑 앳 빈소다 거때 때뻑 앳 부데 비뚱스 냅뽀 마 뿌이 뿌뚱스 냅뽀 안 텔라 방게
0: Putung si nepo la pinso tu ma ating si jahang nang kok pula ke
1: Korte te pok et sita
0: kok
1: he.
0: et ke
1: Kali
0: ating
1: arlo so ta korte pok et pute he. Peisi puisi. Puta peisi puisi la puta peisi puisi.
0: pang ron pang ke lage nang li bahang nang kok po ma hang det pus ta me chudi na dim ke duke du u el lo sita ron ke la lo
1: Kalang lo.
0: nang pu hang det pul de bang lang riri rara po hala ke hang bang ma Kosan lo makar biar dulu bang ella,
1: Kalang.
0: amit hang si mata tek mata tek mata
1: Kalang
0: lo.
1: kalang. Tang te ake hai nona bangkila ar nama pan. Kupia pot si kar biatum ar nama pan ke nang bu ke hang chot ate iklo.
0: Ar nama pan ke kar biar tung ke isi alam ancestral worship worshipper.
1: Kalang.
0: Ancestral worship claim that mana tirim ching duk det.
1: Oi oi.
0: La tirim atum pan si man peng ki picot mate arnam pandaman peng pi la ze a level pa prek pi pi arnam pan pan tu chet la pe ge la tirim pan jer so
1: Pang dai cha.
0: pang dai chet la se ge thok pa prang da
1: Oi.
0: se tin se kar la chu jun long da arnam pan thok da jer da ta tirim man je thok pan
1: Oh.
0: la se ala phu pan nang bu so arnam man da phu bu si bu ge la ngam ge i phu eng long kri
1: Oi
0: phu
1: oi.
0: pun da sar po phu ti bin sar po
1: Oi
0: alat
1: oi.
0: ma bina bu si ili sing do
1: Oi.
0: ili ili do pu si pu ma tadi asenang